0: 미친 바소레 그렉츠 야르피 절대로 없는 스카치 딩 페팽에
1: 알로 신형 월드만 넘넘하우지
2: 제시 브로모 아무 가고 보시까 아무 가블레 진지까 아무 가슴을 룰지 아무 가뜸